0: 공부는 서바일리 돈만 어 바일리 알라스 쿠아트로 시쿠테 오츠나 망아 카트로파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Exciting Filipinas, kabalin yung master in Daitan nini!
1: Broadcasting live from the Palm City capital of the Philippines, Tagum City, Davao del Norte. This is XFM 107.1.
2: Mga katropa, exciting dito!